0: 아니다 하고 뭐 듣고 했어. 야, 요금 같은 거 좀 붙어봐. 어어, thank you.
1: República 87.5
2: República Nihuan.